0: 여기서 산 가울아.
1: 여기서 여기서 산 가울아.
0: 네?
1: 가울아 산아 구라 땀땀하는 가라 리에든밭. 사하산우네 가사오큰 사하산우바카 나야큰티나 가노트 하딩은 우하르티가도 가사바카이 나야큰티 나칸 루이티르라 가사미안.
0: 어 기토
1: 예
0: 대가라
1: 대가
0: 파티
1: 예
0: 라렌
1: 예
0: 구이